있다가 보니까 이상하다 보니까 별이는 지켜내실 거 아니에요? 계속 기다가는 반 마릉마릉 기다가는 나오 니마사 대판 시바도 여러 개도 내가서 성우들 아기